0: 별이 같도이 제또 우 하이카토네 만노여 웨르코라무 하냐네미탄구에라페 와이 벤테마웨르코코아 이카토히나 야하페요쿠페바 SPR 바쿠나 오니모이미타라 르오레코바 12 a 18 메세스페 네미탄구에라노웨르코이라무웨테리 바쿠나 이카토웨테리레모이카 엘리엠보이콘베라헤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Vacunatoriope vacunañemoinicopeteite cubuaecuapo jacutubocuaajina mitarecovera ecuane vacunatorio jeanguisbeba vacunate.gov.py comarandu o agendere tisai jatecoconave motenondeja paraguay recuay.
1: Hielos, en cubitos, Piro Ice. Encontralos en las estaciones de servicios de Shell y Copetrol, Ruta Quinta Horqueta. Pedidos para tus eventos, 0981-134-0000.